0: 코미 먹고 배우세요, 공.
1: 공? 왜?
2: 아, 조용, 이마 모아들, 모아들니까
1: 그래서. 네, 아니었다고 쓰였다고 노출이었어,
2: 그래. 네, 그래. 아, 마가 들어서 모아들이, 마, 아, 뒤에도 보배디,
1: 보배디, 보배디.